1대1로 훈촌 방촌 용호팀을 앞섰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양 팀의 공수 격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은 전방 압력을 강화하며 빠른 반격으로 상대 수비선을 공략했고, 도나 육정산팀은 홈팀의 우세를 살려 효과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경기 80분 훈촌 방촌 용호팀은 반격 기회로 단독 돌파하고 골을 넣어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료 호각이 울리면서 두 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은 12점의 승점 우세로 이번 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림소림, 장림국, 심홍자, 재소리 등 주시 지돌군들은 경기장으로 나와 선수들과 악수하며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은 훈촌 방촌 용호팀 선수, 코치진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온 훈촌 축구 팬들에게 위문과 경기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훈촌 방촌 용호팀은 이번 리그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팀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오가며 많은 본 지역 청년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원정 마감전은 한 시즌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청년 축구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됐습니다.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은 축구를 중추로 문화 체육 교류를 심화시켰고, 연변 군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 도시 흥성 훈촌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길림성 상무청 부청장 장규강,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속이며 관리위원회 상무 부주임인 리강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훈촌시 지돌군 관아비 등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 인터넷 사회 조직 연합회의 주최와 길림성 상무청, 연변 주정부, 훈촌 시정부의 주관,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중국 전자상해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위원회, 훈촌 창달 전자상거래유한회사의 협조로 거행됐습니다. 리강은 축사에서 훈촌 통상구 개방, 종합호세구 정책, 창고 군집 건설 및 AI 다국 전자상거래 에너지 부여산업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근년래 동안 훈촌시에서는 선으로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포세 물류 분배 중심 등 기능 플랫폼을 건설하고 구6.10, 1.10, 5.0.3.4 등 주류 다국 수출입 감독 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2018년에 4,3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48억 4천만 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성장률이 130%를 초과함으로써 전국 대러시아 육로 통상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무에서 유를 약한 대로부터 강한 대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장규강은 축사에서 길림성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AI 에너지 부여 부축 정책, 연변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계획, 지능 물류 통로 경제 전략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계열 활동 중 하나로서 이번 특별 활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변경 새 도시를 발전시켜를 주제로 AI로 다국 전자상거래 신질 생산력 부여를 주선으로 텐센트 워크버디를 통한 인재 성장 지원과 지능 물류 로봇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창고 저장 물류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며 실전형 다국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양성해 변경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취지로 뒀습니다. 주제 토론 환절에서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전문가 리명도, 중국 전자상해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위원회 상무비서장 오신성, 훈촌 창달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부총재 여무진 등 귀빈들이 주제 발언과 주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또 기업 접목 협력 계약 체결, 훈촌 다국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양성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제10편 법률 책임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및그 사업일꾼들은 본법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제때 제지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주관 부문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불량한 후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이 있는 지도일꾼과 직접적인 책임일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본법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한 경우 현급 이상 이민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제때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되는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진행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민족 신분을 이유로 취업차별, 상품 또는 봉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차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민족 사업, 인력 자원과 사회 보장,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 직책과 명령에 따라 시정합니다. 불량한 후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통보 비평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운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국가 안전,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 관련 주관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제조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변조 동심기업 지원 법치로 발전 수호 민영 경제 발전 봉사 전문 활동이 일전에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들어지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선전 강연, 조다 및 의문 해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 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 조 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조 민영 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 촉진법 및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진행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과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영,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을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상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 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원정에서 도나 육정산팀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도시 흥성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2026년 길리문행 연변소 현시 축구 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8월 29일 혼촌 방촌 룡호팀은 도나로 원정에 도나 육정산팀과 이번 시즌 마지막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축구 팬들에게 멋진 축구 향유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리그의 마감전으로서 이 경기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변 주당위 부석이자 혼촌 시당위석이 시범구 당사위원회석인 림서림, 주 지돌군 장림국, 도나 시당위석이 소지원, 혼촌시 지돌군 심홍자, 제소리가 팬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홈팀인 도나 육정산팀은 개전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여러 차례 골문 앞 위협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은 혼촌 방촌 용호팀은 신속하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수비선을 튼튼히 지키며 기회를 노려 반격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고 인터셉트와 패스, 격렬한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현장의 응원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도나 육정산팀이 2대1 로 혼촌 방촌 용호팀을 앞섰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两 팀의 공수 격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혼촌 방촌 용호팀은 전방 압력을 강화하며 빠른 반격으로 상대 수비선을 공략했고 도나 육정산팀은 홈팀의 우세를 살려 효과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경기 80분 혼촌 방촌 용호팀은 반격 기회로 단독 돌파하고 골을 넣어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료 호각이 울리면서 두 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혼촌 방촌 용호팀은 12점의 승점 우세로 이번 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림소림, 장림국, 심홍자, 제소리 등 주시 지돌군들은 경기장으로 나와 선수들과 악수하며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은 혼촌 방촌 용호팀 선수, 코치진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온 혼촌 축구 팬들에게 위문과 경기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혼촌 방촌 용호팀은 이번 리그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팀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오가며 많은 본 지역 청년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원정 마감전은 한 시즌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청년 축구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됐습니다.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은 축구를 중추로 문화, 체육, 교류를 심화시켰고 연변 군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도시 흥성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길림성 상무청 부청장 장규강, 혼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속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인 리강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혼촌시 지돌군 관아비 등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 인터넷 사회 조직 연합회의 주최와 길림성 상무청, 연변 주정부, 혼촌 시정부의 주관, 혼촌 해양 경제 발전 시범구, 중국 전자상의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위원회, 혼촌 창달 전자상거래 유한 회사의 협조로 거행됐습니다. 리강은 축사에서 혼촌 통상구 개방, 종합호세구 정책, 창고 군집 건설 및 AI 다국 전자상거래 에너지 부여 산업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근일 동안 혼촌시에서는 선으로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포세 물류 분배 중심 등 기능 플랫폼을 건설하고 9610, 110, 5034등 주류 다국 수출입 감독 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2018년에 4,3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48억 4천만 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성장률이 130%를 초과함으로써 전국 대러시아 육로 통상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무에서 유를 약한 대로부터 강한 대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장규강은 축사에서 길림성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AI 에너지 부여 부축 정책, 연변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계획, 지능 물류 통로 경제 전략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계열 활동 중 하나로서 이번 특별 활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변경 새도시를 발전시켜를 주제로 AI로 다국 전자상거래 신질 생산력 부여를 주선으로 텐센트 워크버디를 통한 인재 성장 지원과 지능 물류 로봇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창고 저장 물류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며 실전형 다국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양성해 변경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취지로 뒀습니다. 주제 토론 환절에서 국가 전자선거의 시범도시 전문가 리명도, 중국 전자상의 다국 전자선거의 사업위원회 상무비서장 오신성, 훈춘 창달 전자선거의 유한회사 부총재 여무진 등 귀빈들이 주제 발언과 주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또 기업 접목 협력 계약 체결, 훈춘 다국 전자선거의 고품질 발전 양성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제10편 법률 책임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및그 사별군들은 본법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제때 제지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주관 부문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불량한 후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이 있는 지도일군과 직접적인 책임일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본법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한 경우 현급 이상 이민 정보 관련 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제때 제재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되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진행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민족 신분을 이유로 취업차별, 상품 또는 봉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차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민족 사업, 인력 자원과 사회 보장,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 직책과 명령에 따라 시정합니다. 불량한 후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통보 비평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운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국가안전, 신문 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 관련 주관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재조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변조 동심 기업 지원 법치로 발전 수호 민영 경제 발전 봉사 전문 활동이 일전에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들어지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선전 강연, 조다 및 의문 해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 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 조 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조 민영 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인민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 및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진행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과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영,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을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상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 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방천용호팀이연길에서열린2026길림은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폐막식및시상식에참가해이번리그3위와최우수인기경기구역상을수상했습니다새학기가약속대로찾아와珲春시각중소학교에서는정식으로가을학기를시작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8월30일2026길림은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에서珲春방천용호팀이이번리그3위와최우수인기경기구역상을차지하며전체시즌의분투에원만한마침표를찍었습니다조당미부석이며혼촌시당미석이혼촌시범구당사위원회석이림소림조지도일꾼장림국시지도일꾼재소리등이폐막식에참석했습니다혼촌킹크랩응원단의개강된음악춤과함께혼촌방천용호팀선수들이줄을지어무대에올라묵직한3위상장과메달을받아들자박수와환호성이경기장에울렸습니다이영예에는전체선수들이경기장에서흘린땀이응축되어있으며또한혼촌군중들의축구운동에대한사랑을담고있습니다이번연변조현시축구리그는일정이빡빡하고경쟁이치열했습니다혼촌방천용호팀은여러차례의홈원정경기를거치며치열한경쟁을벌였고차례로안도팀을4대0으로이기고룡정팀에1대6으로패했으며영길팀과1대1로비기고왕청팀과1대1로비겼으며화룡팀을2대1로이기고도문팀을3대2로이겼으며도나팀과2대2로비겼습니다전체시즌동안안정적인경기력을발휘해성공적으로리그3위를확정했습니다경기장에서선수들은강한상대를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경쟁하며공격과수비사이에서단체협력을충분히보여주었으며젊은본토선수들이실전경험을쌓으면서혼촌축구건하들의완강하게끝까지분투하는경기풍채를충분히전시했습니다8월31일새학기가약속대로찾아왔습니다혼촌시각중소학교에서는정식으로가을학기를시작했습니다개학전날혼촌시제5소학교각학급에서는례의범절과당기울회식시간질서위생습관등내용을둘러싸고조제교육을전개했습니다선생님들은손을들고발언하기회식시간활동물건정리문명한언어표현등세밀한부분에착수해학생들에게행위규범인도를전개함으로써아이들이마음을가라앉히고규칙의식을수립하도록도와주었습니다교정에서는학생들이포만된정신으로질서있게등교하며곳곳에서생기넘치는새로운모습이가득했습니다혼촌시제4중학교교정에는새학기즐거운출발활기차게새학기맞이등따사로운문구의현수막이눈에띄게걸려있어분위기를한껏부도듭니다이날전교학생들은연변조청소년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음악정치과당레일의태형을받들어를집중시청하며몰입식사상정치교육을통해민족단결의정서를깊이뿌리내리고청춘의힘을모았습니다참신한수업형식과진정성있는인재육성내용은신입생들이빠르게학교분위기에적응하고새로운중학교생활에큰기대를품게했습니다8월31일혼촌시하남가도에서는쾌적한주거사업관광환경재조화및불법건축물철거혼란현상정비를통한거리환경개선월사업포치회를소집했습니다회의에서는깨끗하고산뜻하게정돈되고깔끔하게질서있게국경절을맞이하자는사업목표를둘러싸고전력을다해거리치리질과효율을높이는것을추동했습니다회의에서는깨끗하고산뜻하게정돈되고깔끔하게질서있게국경절을맞이하자는사업목표를둘러싸고전력을다해 거리 지리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동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고 행동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면의 역량을 연합하고 기존 불법 건축물 철거, 위생 사각지대 정비, 전선을 늘어뜨려 충전하는 행위 정비, 파손 시설 보수 등 민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전력을 다해 주거 환경 질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의 편안한 거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쾌적한 사업 환경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로를 점거, 영업, 점포 외부 물품 적치, 무질서한 부착 등 거리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상인들의 문합 세 가지 책임,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상인 0명에 의탁해 문명적이고 신뢰를 지키는 영업을 인도하며 거리의 영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상권의 활력을 활성화해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간부들의 단독 대행에서 전민 공동 질의로 전환되도록 조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남 가도의 간부들은 일하고 군중들은 지켜보는 상황에 따라 문화 관광에 힘을 부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에 운치를 더하는 것에 입각해 명절 전 정비 시기를 다잡고 도로 로컬을 최적화하며 지속적으로 캠핑카 야영지, 훈추나 빈수 공원 등 중점 지점의 환경 품질과 봉사 공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거리의 쾌적한 주거, 사업, 관광 종합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새롭고 깨끗하게 단장된 거리 모습으로 국경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31일부터 9월 6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약간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6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작은 파동이 있겠는 데 9월 1일 기온이 약간 떨어지다가 4일부터 기온이 상승해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내지 27도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혼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수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강수로 인해 도시 폭우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떨어지므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구삼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이어지어 군중들의 출행에 유리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에서는 제때 배수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병충해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일교차가 커지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관심을 돌리고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금방 여름철에 들어선 것 같은데 어느새 8월도 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천천히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불펜 최소 한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기상정보 더욱더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맘때 날씨는 옷 입기도 무척 까다로운 만큼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2도. 양포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3도. 반석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밀강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0도.